0: 난리 오카이 참은 게 너.
1: 봐봐, 얀 닦아봐 찬이랑 리 낙나리 남자와 나디 지급바 찬이랑 코디 돈통나 사낭 족바
0: 나죽동 나마이 코마스야 앙이 그숙 자나 스카랑 거 자나 만나 드빳 아가 차이긴 바 안탕니 자나 스카 거 주소 같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
1: 암바 나 잡혀 때문에 자마노 나 사주고대 낭유 비엔이 남근이는 사가니가 봐 뜸 지급바 아로 가리 낭 톳급바 찬이랑 거 왓보하 낭유 비엔이 남근이는 남마 차아니 미슈 삼작랑 코서 자보하
2: 야고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 따 위야띵아
1: 어이 루가 메네서 나라와 돗 콘택트 니스카냐
2: 플러스 F 친코닝아 친구
1: 예 플러스 F 니 그러면 티서 다 났나만 겐마
0: 나마시야마 젠 살론 아 차니랑 코 차온 비엔 코 블라갓 급바 망라갓 급바 아로 추옹 급바 비타민 랑 동자온 만데니 잔치아니 코 불그리았다 아로 비엔 비망 코만 오마타 우니 그만 사 차니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친 그낭 급바 코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비엔 비망 코 망라갓 나 아로한 생 발조케 라키나 그타 차니 보스추랑 코 브리온 플러스 F 니친 그낭 급바 코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리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 니 그타 위아팅아